0: 하박에 사지 말이야. 숙자 돌봐. 마 하다 그렇게 녹하다 그렇게 하들 좀나 최대로.
1: 분명 그만 했다 분명히 그냥 하박이야. 분명 하나 그렇게. 내가 왜 탐을게나?
0: 아니까니 자꾸 하던 거야. 진짜 진짜 내가 나도 비슷한 거야. 당신 바람 바로 받아서 대답해.
1: 아이 할머니 그날까지 대박 뛰어다니 대박 가득들 부득 방백이야. 우 바보 기술은 하나. 오휴 발견이 발견.
2: 엄마 엄마 어머 따모 아 엄마 딸판으로 사기 빠질 말이야 또 다들 어른 뭐 따모 그것도 강가 보고 변놓고 보고 변놓고 사도 그래 혼나 할게 인기 변놓.
0: 어그 안테 들이 판이 그런 것도 별이 양동 그거 떨린 야스코 말해 부모님 말 버스도 못 보실까.

0: 哎哎，能不能看的？能不能看的？咱俺
1: 哦，
0: 那个俺们来控制开枪的。
1: 啊，不
0: 是，俺不行，害怕。
1: 大长老，哎，你过来点的。大老大，你这边哪头人多嘛？
2: 大叔，你看的，阿爸那木头里看的白稀的。
1: 啊，大长老，
2: 带入金看的都是咋回事？都。
3: 상우랑 바보, 상우랑 바보, 에이 상우랑 바보, 상우랑 바보, 사도, 네 허라 고스트리고 파타는 야스코.
4: 아, 어머라,
3: 어, 너 또 하나.
4: 봐봐, 아야, 명정을 봐봐, 땀을 쳐라. 와, 아, 땀을 또 건드려 봐봐.
5: 엄마, 어 바보, 나다, 이제 똥은 내방 못 들어가지. 바보는 카드랑 실행을 넣어줘야 되다.
3: 에이. 사관은 아무튼 약은 따로 누가 편해라 마사오
4: 엄마 어봐봐 아니 사진을 딱 건드려 봐봐 엄마 더 타다 한 명 껴봐봐
3: 마사오 마사오 이렇게 대박장 그래 마사오
5: 나다 진이 때 깨면 그래 바오가 안 끄느냐 어느 군가
3: 아니 응 너는 못 담아 너 소시 상관은 바보는 거 사줬다
5: 아우 다다 아니 멍수밀리
3: 오 니네 멍수밀리나
4: 근데 봐봐 이거 어머니가 남자구수 어머니가 남자구수 딸이야 이름 처방크게 가봐 딸랑딸 거 있는데 봐봐
3: 부모님 다른 어머님 도달나가 드시리 상관은 바보
4: 아 봐봐
3: 딸이 니네 구수로 어떻게 해리가시리
4: 하이
3: 아니니까
4: 하이 하이
3: 장알
6: 뭐
3: 나샤콜라
6: 뭐
3: 더 무시리

0: 차 꼭 세어 있는 이 분리탕만 아버나 신이리를 가는.
1: 장항, 당분 가봤어?
2: 당분 갓께서 세만 물리야. 아, 그 실내 뺄머니 코랑 짐승 끊어나고 시고 앙떠이 야벌이 바로 물리야. 기분이 폐자. 눈 선행 크나 숨림이 두문이 나고 하이는 크나 보고. 다니, 눈 스페셜 아이디로 허리지 코브나를 그라리.
1: 아우, 벌써 당분이 허지나.
0: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3: 아이 물론 미안해. 근데 뜻이 돼. 뜻이 돼. 뜻이 돼. 뜻이 돼. 뜻이 돼.
4: 뜻이 돼. 뜻이 돼. 뜻이 돼.
5: 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还是没人吃的我们
6: Boss,
0: come on, Bahai.
6: So many Nana Katrina Tantini, Baitan Uli Mataka. Norgi, who is a cop to Borg Manor? So many Yaku Yak Tai Boko Kai Kilatonka. Nun Tamani Kora Yapiri tonight. Nana Katrina Kunu Lamakri, Vini Ganavo, Hile Kong Saklaja Gugu, Kunu Motehai, Yakum by Tigger Shibirka. But Silani Boko, Vini Kagala. Laija, bini wan suklang mani, siapa ni korang kenai fana? Siapa bintang situ? Tama ni hingga, ni no hari kisah fana, bancina lama kiri. Bini paytak wan suklang ka, kisah kok tu ni bisinti fana, baytang ni hingga kau cung kaba. Bos tifana, ni siapa fana bancitu mani kok si bos?
7: Oh.